0: 아크바르.
1: 알라후 아크바르.
0: 스미 알라후 리만 하미다.
1: 랍바나 와라칠 함드.
0: 아후 아크바르.
1: 알라후 아크바르.
0: 알라후 아크바르.
1: 알라후 아크바르.
0: 알라후 아크바르.